0: 자두니 허르참으로 큰 아이자카 아따보 큰 아이자카는 하천이 거랑 하천이 거랑고 람폭디 몰촌바이 허르잡작 허르참으로 오는 큰 아이자카는
1: 와

아직 저렇디 하전이 코란 거 람복디 멀쩡바이 르접작 르접물 그늘제카 바리따오 그늘제가는 슈무이담몽 슈무이담몽 거 부디 대우는 바이담작 슈무이담으로는 그늘제가는